그는 뒤 이거 뭐? 나는 새로운 거를 나무 공부나 어빌. 나 고래들 아 이제는 벌써 어수가 돌면이 돌면 벌써 포고. 오케이, 자 이만 살리는 거나 보자. 목걸이가 됐다. 말 숨어 보일래? 벌써 연돌에 보는데. 오케이, 피가 드레트 자.